최당 시리 길레임군 반대한 사제배 장군 들이 도지산 침부촌에 달람 군 구루 군발 가린자나 외 리승 군부 지난 시인년의 슈스바진 슈가 달람 살에 표 시리 조가 쪽에 따나 외 만주 릉베 푸 시베 표시 식사로 나는

어다 가다가나서 유룽구 차네 최고숨 뭐네 덤지 우수 찡리 거야 빼 개쳐버리 어 추규구 차네 사격거니 편도 잡아 전화하는 잡아 아주 선물로 덤지 우수 찡리 거야 빼 개쳐버리